0: 게 오 카드는 반신 찍었어.
1: 뭐 이거 중요한 샤브라즈 중요한 이걸 있으면 이걸하면 이걸하면
0: 이걸하면
1: 이걸하면 이걸하면 오셔 바샤는 수업 기도 학교 꼬시 보이 아 그렇게 보이 아.